0: 도쿄 버스 제주역 1101 컨펌 캔슬 알티튜드 리스트릭션.
1: 제주역 1101 캔슬 리스트릭션.
0: 맞아, 캔슬 알티튜드 리스트릭션. Descending 9000 제주역 1101.
1: 제주역 1101 now we clear direct of peak.
0: Liquid direct six, Papa Echo Alpha Kilo Sierra, 제주 1101.

0: 에어솔 701 상황 라이트 헤딩 220.
1: 라이트 헤딩 220 에어솔 701.
0: 페덱스 S5 상황 라이트 헤딩 300 리듀스 스피드 190 knots.
2: Right 300, reduce speed 190 knots, FedEx 8.